0: 살아 호. 어우 야 새야 카나가 난디 내가 호. 어우 순지 어우 순지 허이
1: 아 시퍼 크리스마스 이비시레 딩쿠 디호모 디디쿠호 디아파레트기 마타자